0: 是那我们咱们头丢零钱了，那明明他都偷啊，是么比较偷那大事呢？嗯，我们这样听见没几个，他怎么丢零钱那很紧了？没得把答案签那个，没得那个到时候把丢零箱丢那个人呢？不大别说应该是老高一多钱了，没得恐怕把那啥子偷了，这些人他们那都偷好多钱来了。
1: 인근의 애묵, 채널스에 도트르기 대륙 머릭질 오른 역센 도트르긴 채널스 첸스거라 은기 열월들이 호르트지. 은기 원칙의 열월들은 인근 냉긴 도트르긴 얼루슨 탑중들기 우슬때 후친이 일어루슨 부구엣 능얼은 도트르긴 아주 홀라린 가름께 암질덜그 제룩질월 벌지. 돔디도슨 도트르긴 아주일신 능 채널스에 능 운드르 톱신 드시오 후치기 아이울고 올은